0: 하기가 힘들고 무섭던 만큼 딱 그만큼만 노력 당해봐도 안 돼요.
1: 우영이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자를 두 번이나 만나놓고도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?
2: 민영이 누나랑 똑같은 사람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.
3: 네가 죽어서까지 내 아들 발목을 잡으려는 모양인데 내가 살아있는 한 어림도 없어.
4: 나 죄책감 안 느껴도 되겠어요?
0: 죄책감이요?
4: 내가 당신 남편 꼬실 거거든.
5: 누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보고만 있으니까 애니를 자꾸만 누나라고.

0: 네.
1: 알로.
0: 우지원.
1: 지환 레야.
0: 내일 중심에?
1: 너 안 chơi ngày mai sao?
0: 아, 예, 알겠습니다.
1: 그럼 tôi sẽ chuẩn bị.
0: 예.
1: Chào.

0: 진짜 아빠가 혼자 넘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야?
1: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도 날 못 믿겠다는 거야?
2: 네가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다면 네 그 결백 경찰이 다 밝혀줄 텐데 말이야.
3: 보면 아시겠지만 남태가 확실합니다. 제 수사 빨리 시작해 주세요. 경찰 말고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서 방금 제출했어.
4: 뭐?
5: 들어올 땐 네 마음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갈 땐 그렇게 안 된다고.
6: 저 연수박은 떼자. 아저씨 이제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.